그 가도 마치나 마마 먹어 자구 자루 오늘 잘라 먹어 너 가후 좀마 살르게 오네 가 마 살러가 가대에 채핑에 마모리 가면 마사오미에 삼야지 라오네 그 가도 마칭에 마모 먹어 샤구 잘루